많았지. 사주고 싶은 것이 많았지. 데리고 가고 싶은 것도, 길거리에 팔고 있는 꽃도. 현금만 가능하다 하면 ATM 기계에서 많은 돈을 뽑고,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냐 하면 괜찮다 하는 그런 여유. 근데 난 흔한 사람이었지. 그 중에도 조금은 특별한 사람이었지. 예술한답시고 조금 다른 사람인 척. 사진 찍을 때는 이상한 포즈를 짓고, 내 생일이 되면 너의 선물을 기대하고, 너의 월급 날엔 비싼 밥을 먹자고 졸랐던. 철없던 내게 괴물처럼 다가왔던 너의 생일과 나의 한숨.

걷길 바래. 달력 앞에 내 모습은 뻥쳐.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어. 나을 줄 아는 게 없어. 나을 줄 아는 게 없어. 네 목소리 남자들 웃음에 섞여. 나란 존재는 점차여 터져. 행복한 네 모습에 할 말이 없어. 난 진짜로 또 할 말이 없어. 미안해 할 필요는 없어. 내가 먼저 말하려 했었어. 먼저 헤어지자 해줘서 고마워.

삼촌! 삼촌 좋아하는 오징어 상어수다! 없어! 여기 없어! 파란 대문알망 아판마심 무사 물건 암삼수가 며칠 전인가 다른 만물상서 사는 거 담던디. 에? 다른 만물상? 다른 만물상은 참암심은 거기강 삽서. 아 우리는 안 사서 너한테 사자는 안 산게. 아 우리한텐 팔아야 주게. 다 똑딸망마심 다른 할망이 삼인 말려야지 무사 사는 거 보고만 있어 수가. 난 어떵하랜 뭐 손가락 발망 살랜 다 똑딸망마심. 아이 동서가 동서가 무사 딴 만물상 얘기엠시니. 아 이젠 우리 어떵하랜 너 안 오면 우리 다 어떵할 거라. 아 저번 만물상은 물건도 안 좋아서 동석이께 좋은디 어떠할 거?

숟가락질해도 인정받지 못해 눈물이 또 날지어도 가족한테 don't let me 욕을 먹더라도 어른스럽지 못해서 자주 울더라도 내가 곁에 있을게 너의 하루 끝에서 너 기다려줄게 그래 나의 품에서 내가 빌려줄게 내 어깨 모든 너 위에서 기대

숟가락질해도 인정받지 못해 눈물이 또 날지어도 가족한테 don't let me 욕을 먹더라도 어른스럽지 못해서 자주 울더라도 내가 곁에 있을게 너의 하루 끝에서 너 기다려줄게 그래 나의 품에서 내가 빌려줄게 내 어깨 모든 너 위에서 기대